0: 진짜 아니면 이 뭐야 노래방 가자 엄마
1: You're listening to CJMR, the voice of the city, a division of White Oaks Communications.